때는 그때 느껴지지 뭐 뭐라고 지하철 그냥 그 자주 지금 지하철에서 수도시대 구분대 도아래 벤드 도아타 누나 벤드 순다 소보르니차스케 샤포스톨리카 비세리카 벤드 제이첸 쿠라치에 신친스테 비에츠 예스 벤드 비네크레딘초 솔 포포로 문데 프레